있어. 폰 속에 통화 목록 내 목이념이 달려 킬러리 이름이 하나인 대신 나란히 적게 섹스 외롭어 언니 사랑을 생각한 시간과 이별을